0: 好，真的很棒，这段演出我觉得很精彩啊！
1: 请现场100位大众评审打出你们的分数。开玩笑的，下面呢，把舞台交给艾别克，请闪亮登场。
2: 뭐그래서그런데뭐그래그때지금저는오일스트로차를앞단작시코리아그래프에서앞단작시로잡아주셨마가앞단쟁일볼도저나가저나쇼마가저단베르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아그래프에서코리